아 그는 라이프가 아 션토스테 버마니 거랑바이 아 바시 담마니 아 그나토토키 바시 담마니 거랑 아까스베니 아글토라 오브니 로기나 바이카 진티니니 디버저라니 콕브로 카오이 판다 하뇨 하이 샤릭 담시니 담프로 그나르 그나바이 피디 한바이티 콜롬바이

0: 어머, 마이케, 어가리 마노로, 그리 끌랑카, 노. 아, 탐바리야, 자가로고. 아, 머리, 샤바가, 샤바는 반이 그르. 아, 속만이 그 방문을 끌랑이 안 따고, 땅, 패스 타는 능카. 지니 까미 북합니다. 그 방문으로 리차 짤로 덤패바이 훅 가나블라. 아무 따고, 카이, 그럭 차분 반은 누구야.
1: 나나, 어, 나나.
0: 어, 알아줘.
1: 나 따머로. 솔라 루훈 훅 카이 버사이 덩크. 미안, 타나파.
0: 알아줘. 파디, 파디. 能俺你莫带凶凶哦，哪能拿凶动么你？
1: 啥子动还丢开哦，哪能嘞？
0: 多，俺那你那嘎嘎动么？咱个是土里里个地老庄，很大地。
1: 多很大，阿爸他么？土里里话能，不能动吧？不能嘞。
0: 爸，你那是啥肉苗？那你吃啥能动一不得？简直来动么？咱个能打翻起你阿婆？
1: 阿是搞里个动么？我讲么？不能动吧哟？不能那是辛苦嘛。Baru tahun hingga kakak modern le, bos semua ni wo.
0: Tama sih kamu. Oh, oh, soalnya cuma ni wo, soalnya cuma ni wo. Enggak, soalnya cuma ni ni. Yang lepas sih kami kisah, nak kuni dalam lagi kan? Malah ibu.
1: Soalnya cuma ni.
0: Ah,
1: oh, aku ni wo. Soalnya cuma ni hari le kerja na.
0: Hei, nengkena, nengkena siapa? Anu ba, soalnya cuma ni hari no, sama hari mac tong le.
1: 안다시야어아고리와앙시냐자그랬던바
0: 사제땅사티가로정리능앙숙다살면바너살았을래뭐뭐점은인부먹는마
1: 오마아보사회굴만바히까만점은이부스타피점은이베라다시점은이
0: 잘라
1: 비엠점은이비저이쿠마점은이앳바이저점은이코렐점은이성
0: 컷점은이땀무땀무땀무능타신땀점은이힌지사카무
1: 코렐점은이
0: 에어코렐점은이너건들러나차나히야디바힘디힘디
1: 더
0: 더콜라시티차그디
1: 더더더힘까디힘까힘디더
0: 아샤분의리스카파야카와나이동만이
1: 아앙바이마라이카는따이원나낭디야너는대자가타나나랑두니디야는
0: 에오너정파타지바탕디이고속바이카앙아기와샤와이클레파이탕적세러져자가속바이카너칼리시디워하디너가하빠디기샤
1: 히하빌야나나
0: 힌디샬라럽디디꼭내땅디
1: 디디
0: 안녹니아완방위로클라이투마동고짜위탕니다하디
1: 히나나디니러이바니샬까까까기성너가동안라시오올라하빠야는능사이성수로
0: 응사띠우카하디꼬누냐뭐랑동하니땅나동하디
1: 할아하블라카피아우겟저라니니솔라랍도네디안타니노솔라니바히리니콤데
0: 아우앙오부노파일레야홀레카마파요어부당테차중파시노띠디띠디
1: 도에응카앙탕카나나
0: 도엉게울라판파디타로저
1: 아
0: 응거파디도
1: 아
0: 어히릭마니바퉁도도동흐노고어바투바투바퉁노바다노파디마니뚜랑파그라데아이약팔렐리야너가그래다너너파이가디하힐릭만이어버뭐버스타이검다힐릭동시남당떼빠거

0: 가? 아버님 여, 아양 녹북사 당신은?
1: 너게? 말동 뱉도마요.
0: 아우.
2: 나나 땀은 누가 속이 먹었던가? 넌 뭐라는 땀 모두 만족이 먹었던?
1: 모두 많이 났을래? 가장 맛을 끌끌이가 하는 바노.
2: 아우 안고시오 나나.
1: 모두 갈피야 너나 집이 많이 똥만이 이러죠. 아니 많이 니카 잔 가세세 이러죠.
2: 오.
1: 제프로 파나 너는 모두 갈아이게 할래 능고 속패자오.
2: 어 나노 니는 꺾고 분영튼 사대에 땀은 누가 모두 갈아이만해.
1: 너러죠. 우 그자니 베라노 샵 카이 노리 리베그라디
2: 어이 땀한 꺽슬라이 나나 까까 파키 흔자가나
1: 아본다 기르도 넌 카이나 바쇼 아니 꽉무뜨
2: 너리 파이지 자건 나나 나버 티럭파나
1: 우꺼 누가 언 베라작
2: 어
1: 아니 워카 샵 카이 딴 리베 노리 리베디 아니 캐 카 구풍마세 응리야
2: 오 아바 탐부이 방마세 우프
1: 어 탐부로 영카로 방문이 하인다 동시바 사포 클랑 바디
2: 아 헤이 응카 빠케 딱래 어 으당카
1: 아 자이 눈카 블라노 너 응카 눈 약물로 파는 수입 해지타 야로 수입 해지타니
2: 아 응카 앙 탕신 나나
1: 아 오케이 러자 올라 베라이 똥 파지도
2: 아
1: 헉 따북사니 북하 똥톡시오 무슨 스릉스릉 카나이 라슬라
3: 나필라 나필라 뭐 사분 또 뭔가 해노? 내가 여기 저던 콜록 시비게 나필라 나필라 이거
4: 하이 땀 맞고 사분이 또 뭔가 봐 사부 아무 뜻이 콜록 땀 밝혀서 알아
5: 오 뭐이 콜록 글랑고
4: 사부 미양이 뭐이 파이어라 콜록이 글랑 파이자
1: 앙시 앙 앙시 저번에 구풍사 땅 흔히 러정도 콜록이 나라고 자고
3: 오 따이 땅나 함리 아무 뜻이 뭐 따이 땀 클라이랑 노자니
4: 마 능카이 능능 카타 타이 필랑 라카닌 동로
3: 타페 탐 클레네슬라 아게 동레네 타모
4: 톤디 앙 타부노 코럭사 스그노나 하르이 테파르 피란 동 소그라디
1: 나하나 나냐 앙 쿨록 리마바 앙 테파이 리와누 타이 타모 나오냐 석 테가 한카이
4: 동라데 앙 타부노 버럭나 하르이 파얀